0: 나에 나 쳐도 드네 파이 치몰레 나 쳐도 드네 손상 고코에 나 쳐도 도서가 좀 세팅이 또 맞지 또 맞지 두근나가 르네 쳇치티 미립 고자티 미치티 진짜디 티 또 맞지 두근이 좋지 미시도 드네 원정 두근에 제철 마음 빨리 두근에서 저 도서서 저 하라고 생각이 치즈다
1: 将稳将错 每天都要踏过几十公里的路， 沿着源头之水， 探索着这里的五彩缤纷， 守护着江源的每一处花草。 当他每次仰望这片圣洁的土地时， 也将自己对着万千生灵的祈祷， 开满了整个山野。 植物是生态系统的积淀， 正是因为有这样系统性的保护，才有了繁花如锦的植物世界。良好的动植物区系，也造就了三江源国家公园独有的野生动物种群。四，四。 寻山者 总是不知疲惫的，这是贡嘎日经常说的话。至多动物王国的特性，也为他创造了绝佳的观察条件。